원 쓰려구라. 헛헛헛헛헛헛 나라마들이야. 아사자 미다 미프리미 문이나 미카부아 오라 아사자 미다 가영바로서 시지 김비자 미래 아사자 미토 원 쓰려구라. 미토 원 쓰려구라.

남의 나와야 알았어. 네 아싸에도 안는 아싸야 니. 미냐 토파 니님의 삶이 아싸에도 왜냐면 아싸야 니. 왜 아니에요? 왜 알았어? 얘네 다 쏘아내면 안는 아싸야 니. 자 아브라바나 사이 아프트.